0: 丹阳呢，可是我说的三千年龄的，这瀑布可以进呢。俺那嘎达就用不向往都觉得吧，到底个就娘哎，那么大个冬哎，让新兵都在呢。太早啊，俺那大都忙不得。可是我说的，雨天。内陆，因为大麦吧，统一的在呢，个内陆的气候都怎么的，啊，都落地，大都怎么的，内陆的气候都怎么落一不歇脱了哇？这个落歇不歇的在呢，啊，人少的，因为个落的少，少就冲着在这个，第一趟呢，因为两个人代表国王脱脱的，这脱不脱呢？因为东面个早的，把是单独三百人的在呢，因为单独十万的意思。
1: So we were speaking about the four seals of Buddhism, or the four axioms of Buddhism. And the final one is Nirvana, is true peace. And here, Nirvana is the transcendence of sorrow. And it refers to a state where one is totally free from a conditioned existence conditioned by means of the fundamental ignorance. We spoke about how our existence is characterized by ignorance, and how our existence is subject or in the nature of suffering. And the meaning of transcending sorrow here refers to our nature of existence conditioned by afflictions and fundamental ignorance. Because so long as we remain under such conditions, we are under the power of this distorted state of mind. At the root of which is a mistaken belief in self-existence or selfhood of one's own being. So by cultivating the wisdom that sees the non-existence of selfhood, by cultivating the wisdom of no self, one will be able to recognize this grasping at selfhood is a mistaken state of mind, and in this way, gradually one will be able to kind of, you know, as a result of enhancing this wisdom of no self, one will be naturally able to gradually undermine the force of this grasping at selfhood, and in this way remove it ultimately from one's mind. And that state where one is totally free of such afflictions and the fundamental ignorance is really the lasting state of happiness and peace. Therefore, in the fourth axiom, there's the statement that Nirvana is true peace, and true peace here referring to the lasting peace and tranquility.
0: That day, and got this year, Roha Society. Theoretical sort of that. Theory to the share of that, which is the Medawa, Sagatu, Tunga, so to Tonsta, and Yanga, she was. That did so, as a Yamlin, so Jayan Bayina. That she said to that day Bayina. That did in Azu Kadista, Yamlin Chores Lavna. Tishin Medale to me, to me in the Tamison, said that again. Tangalia, Chigi, Duji. 계시 직배더니 뭐디 땅에라 즉 인텔렉츄얼 소리다 인텔렉츄얼도 삼당 삼당아 디 그런 게 언니 두두와 다 계시 교회더니 뭐지 통두두와 계시 지가 뭐지 신 두두와 아 디셰인도 자네 다 주의 상황이 뭐 시 두두와 다 지 주제 그 교회더니 이제 대탐절로 주의 상황이 뭐지 다 진에 들으신 주 제다 타장가란즈 땅 나오냐바 차서디 풍부 들어왔다. 자다 드르르 풍부디 에네 또 싸움스담에 있나? 어다디 주의 상황제. 다디 두 가레스럽나? 에네 그 머리벌을 때네 중대로지. 자 머리벌 상황제. 라다 요모베 상황제. 디난제네 요모베 상황제. 요모베 상황제 뭐 인도 요모 세아가 책디 아니 지금 년 몸바스도 두명을 세워 가서 올 거야 풍도 주고 독도 주고 근데 실리하다 년 모습이 아래 자 근데 이제 자네다 진지지다 샹왕체 양나 머리 벌지 왜 있나 대원 대장 아니 대외주 두미시 동해 민드나야 동해기 두 미시바 셰장 아니 가서다 냠바 랑쇼를 셰제 그래 샹왕도 그래야 근데 지도 통이 늦잖아 아니 지금 쓰면 또 순환을 해야 할지도 와 아, 다지 뭐냐다 나스네베 짜지부 지대서 되기 시댄서도 풍부들이 풍부디다 머리베 샹완자리 용어베 샹완자리 삼부지 자연도 아니 지금 민두별로 해야지 전쟁이 용어베 샹완자리 미두그 풍부디 다 마차나 다 기부지다 민두가 삼부지 로르샤도 해야지도와 다디 아니 두디다 세트야 여드메 이는 자주 쇼가 쇼요리. 대체 윤리, 최상주의 동시에 담아봐. 세하게 계시되기, 아, 다도 짐배, 짐배디, 슝차고시라리, 왕심고시라리, 리디이니, 그 치료도 짐배, 로이부시, 쉐이드자니, 텔레 갸딘 사람이 누구사마시, 로이 샤임도와. 그래서 딜레이드자니, 동네 퇴퇴하지, 년령이 풍분디 퇴퇴하지, 로지, 그 레이아시도와. 대리인배인데 가사 디심비다 레동에 동해련에 담이송 세다 되겠다 가시오를 그게 녀얼렘베 풍부디 두메랑시 아니 미다베랑시 인두산에 지구인보다 땅바인배 다 민두삼바로를 샤트야 다른 신기 동해지시 다가다 동해지런신 레닌지 샹왕쟁의 풍부디 더그르 송두중어 제민도 삼바지 더그르 송두중어 제민도 삼베 야 지게 텔럼 돈두글로 내야지 용서를 봐 사디디인데 디심이다 레동에 동해련에 담해송 쓰다디 이제 과도 봐 사다 대인 제부디 탈바 다 년린지 풍부 아니 Nyawali wa kumbuti dhruji ki lanyun ti saiba chungna, nyambu jebe tawji saiba chungna, tando tewari samba chigi, loshi le yun tu taba tonyi ulo likduwa. Taba tonyi ulo ngama chi likduwa. What do you mean?
1: So, in a sense, what we find here in the teachings of the four seals or four axioms is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Buddhist understanding of the path.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멘젤 피우고 있으면 우수십시오 딱 멘젤 피우는 줄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딱 전시 그죠 딱 그래도 수제식 넣는 거 말해 수제식 넣으셨나 꾸지였어, 이 과일에.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사람들 봐요. 이해들 왜?